0: Ale lete mwen pa. El ki pa mwen le.
1: Pena, I cannot crack a joke if you did.
0: Ki joke sa? Ejen, o mou de woman mwen? Ejen, ejen.
2: Se wane drink kwa mwen, isa mess up ting you know.
0: Se ma wane, ma wane tout sa.
1: Aye, aye, aye. Ebe ale, sebe ale ou la ale don. Me le jel a ou fane ou ka sok an gota. Me peke la mou amase ou.
0: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 e,